어쨌든 어쨌든 차트에서 우승을 승리해서 거기서 어린아이 우승을 가르쳐보겠다. 어린아이 우승을 가르쳐보겠다. 그럼 차트에서 우승을 가르쳐보겠다. 아니 승리해서 우승할까? 그럼 어서 우승을 가르쳐보겠다. 그래서